0: 콩은 고향에 대한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살던 한국의 아주 오래된 산촌이죠. 그리고 가까이서 먹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놀이도 하면서 그런 아주 그 귀중한 식물이죠.
1: 大豆的外形朴实无华，但是当它从画笔中跃然纸上。 就成了人们心中对故乡的回忆，传承历史文脉和民族根脉，记录新的时代。甘肃卫视优秀纪录片全新呈现，以黄金时段为核心，优秀纪录片集中展播。
2: 敦煌文化的力量，它在于启发人们开启不同的时间、不同空间、不同文明之间的对话。敦煌文化、黄河文化、红色文化、马家窑文化，以彩陶为代表的马家窑文化，是具有无可替代的最为重要的作用。
1: 丰富的历史遗存，深厚的文化底蕴，多彩的民俗风情，壮美的自然风光，精彩尽在甘肃卫视《记录30分》，文化甘肃，记录中国，甘肃卫视。

0: 공원 고향에 대한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살던 한국의 아주 오래된 산촌이죠. 그리고 가까이서 먹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놀이도 하면서 그런 아주 그 귀중한 식물이죠.
1: 大豆的外形朴实无华，但是当它从画笔中跃然纸上。 就成了人们心中对故乡的回忆，传承历史文脉和民族根脉，记录新的时代。甘肃卫视优秀纪录片全新呈现，以黄金时段为核心，优秀纪录片集中展播。
2: 敦煌文化的力量，它在于启发人们开启不同的时间、不同空间、不同文明之间的对话。敦煌文化、黄河文化、红色文化、马江窑文化，以彩陶为代表的马江文化，是具有无可替代的最为重要的作用。
1: 丰富的历史遗存，深厚的文化底蕴，多彩的民俗风情，壮美的自然风光，精彩尽在甘肃卫视《记录30分》。文化甘肃，记录中国，甘肃卫视。